안녕하세요. 현장 라디오 소리와 투쟁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팔문연의 김보리입니다. 팔문연은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모여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군사주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집단입니다. 팔문연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저자의 글과 팔레스타인을 다루는 글을 번역 및 배포하기, 한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 맥락화를 주제로 연구하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하기, 팔문연은 특히 기획전시, 그룹스터디, 워크숍,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한국 및 그 너머의 작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과 연대합니다. 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KCAPalestine으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2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7만 2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의료 교육 기반 시설은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의 구급 및 수감자 강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소리 높은 절규의 이면에 자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과 식민주의를 공고히 만드는 침묵입니다. 한국 예술계의 문화 종사자인 우리는 한국 문화예술계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목소리가 부재한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며 크고 작은 연대 행동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을 밝힙니다.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후원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아파르테이트 정권과 공모한 사실을 고발하고 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을 깨고자 합니다. 이 공간에서 지워진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불러올 것입니다. WLPN LP 시카고 105.5 FM 럼펜 라디오입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0: 알렉시보의 Small Love를 듣고 왔습니다.
1: 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타임, 현타. 2026년 5월 15일은 나크바 7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나크바 데이뿐 아니라 한국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하죠. 1948년부터 이어져온 대재앙 속에서 여전히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소식을 전합니다. 팔무녀는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1년 정도 전부터 한국 기반의 번역가들과 팔무녀 멤버들이 출간한 팔레스타인 시선집을 판매하고 그것을 상호부조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기부하고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시선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나크바데이와 광주 민주화운동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파디주다의 시 점점점 무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파디주다, 나를 내 집에서 내모는 당신은 당신에게 들붙은 과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신이 내게 물리는 일을 보지 못하지요. 미루고 좀먹는 지금 그리해 집단학살의 범죄가 기후변화로 가장되고 현재가 끝나지 않도록. 하지만 난 당신보다도 당신과 가깝고 이것이 내 대적자 벗이여 거리의 의미랍니다. 아, 분개하지 말아요. 영상을 봐요. 내가 링크를 보낼 테니. 당신이 소지품 사지 말끔히 시킨 나를 거리로 쓸어 행군하게 만드는 내 현재 진행형 대재앙이 여전히 당신의 과거에 못 미치는 곳, 이 벽에 당신 손 안에 주사위를 던지고 있나요? 난 어원을 염두에 둔 거예요. 괜찮아요.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어도 난 그런 거엔 무심해요. 나는 썩고 저항하고 희망하는 심장을 가졌어요. 나도 당신처럼 파괴형 피라미드에 가입한 적 없는 유전자를 가졌어요. 나를 내 집에서 내모는 당신은 내 부모를 그들 집에서 내쫓고 내 부모의 부모도 그들 집에서 몰아냈지요. 내 창문에서 본 전망이 어때요? 내 소금 맛이 어때요? 내가 나를 조금 규탄하면 당신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으려나요? 내 몸을 차지하고, 오,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몸, 내 집. 번역은 이혜원 번역가님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줄여서 KFFP에 의하면 한국 시간 5월 20일 새벽 2시 50분경, 그러니까 시카고 시각 5월 19일 오후 12시 50분경에 승준과 해초 활동가를 포함한 6명의 활동가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리나 알 나블시호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나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활동가이자 팔무년 멤버인 해초 그리고 승준이 리나 알 나블시호에 있고 다른 활동가 동현은 키리아코스 X라는 배에 타고 있는데요. 리나 알 나블시호가 나포된 것이지요. FFP는 각 국가의 외교부를 태그하고 연락하여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할 수 있도록 압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해초는 항공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태그를 해주시는 것을 기사는 KFFP는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호가 있는데요. 이 라디오 기회를 겸해서 구호 외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소개는 못했지만 같이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구호 같이 외쳐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평화항해 활동가들을 석방하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게 납치당한 활동가들 석방에 즉각 나서라. 네, 그리고 해초 활동가 한국 여권 효력 다시 복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운동과 활동 제안은 팔문현 인스타그램 아니면 KFFP의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는데요. 팔문현의 인스타그램은 KCA Palestine, KFFP는 Korean Flotilla for PAL, KOREANFLOTILLA 숫자 4 PAL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화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2026년 6월 4일에 개관하는 저희 보이콧 대상 미술관이 있죠. 퐁피듀센터 한화, 서울 63빌딩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 퐁피듀센터 한화를 두고 방산기업 한국화약 한화의 아트워싱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미술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화그룹은 좀 되짚어보면 2023년 3월 파리의 퐁피듀센터와 2025년 63빌딩에 퐁피듀센터 서울 1호점을 개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다른 미술관들, 유명한 미술관들이 재벌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들이 많죠.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퐁피듀센터 한화 서울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진 이 미술관은 한화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 계열사로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다 포함하는 여러 계열사들로부터 600억 원을 지원받고 그중에서도 한화 시스템과 에어로스페이스가 5분의 1 이상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퐁피듀센터 한화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공식적으로는 끝났는데요. 한국 시간 5월 19일에 이루어졌고 좀 비공개로 진행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측근에 의하면 RSVP라든지 아니면 출석 명단이라든지 어떠한 월간지나 미술 잡지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맞춰서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 줄여서 검반연은 서울 영등포구 퐁피듀센터 한화 앞에서 예술은 폭력을 세탁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퐁피듀 한화는 집단학살 아트워싱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반연이 문제 삼은 것은 서울 퐁피듀센터 한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한화문화재단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솔루션 시스템 등 전쟁 산업에 연루된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 기업들이 집단 학살과 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주요 방산 기업 즉 엘타 그리고 엘빗, IAI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단순한 산업적 교류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직간접적 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반연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재단을 통한 문화예술 후원이 이러한 기업의 폭력적 기반을 은폐하는 수단을 작동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전쟁 산업과 생태 파괴에 깊이 연루된 기업이 예술을 통해 공적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시도는 아트워싱에 다름 아니다. 등 자세한 성명문은 건반연 인스타그램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였죠. 예술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흐리는 장식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드러내고 질문해야 할 영역이다. 이 성명문에는 지금 현재 시각 약 600명 정도가 서명했다고 해요. 한국 예술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600명 정도면 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앞으로 문학의 인사분들과 문학의 종사자분들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발의는 공동발의로 이루어졌는데요. 33개의 문화예술단체와 기후평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서명은 6월 4일까지 진행되고요. 6월 4일에 직접 행동이 있을 예정이니 앞으로 소식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한화문화재단의 답변이 있었어요. 재단의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은 재단의 고유한 비전과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퐁피듀센터 한화 역시 국제적 문화교류와 국내 문화예술 저변 확대라는 공익적 취지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한 문화적 공헌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때에 있었던 답변 같은데요. 사실 이것 중에 그렇게 맞는 말이 없어요. 그냥 딴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독립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 운영과 상관없이 그 한화문화재단의 금전적인 기반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독립적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두 계열사가 엘빗 엘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연결관계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반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어, 요구하는 것은 한화가 즉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다양한 계열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술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실 다른 계열사를 향한 캠페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그런 어, 조금 더 커다란 스케일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식은 이렇게 마치고요. 음악 듣고 와서 2부 현장에 펼쳐진 자리 계속할게요.

0: 네. 데이트리퍼의 낡은 타지기를, 아, 그리고 Arbitrary Rationale의 The Fragments of Your Mirror as the Clouds in My Sky. 꽤 긴 제목이었는데 그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의 소식을 듣겠습니다.
1: That's right. You're listening to Lumpin' Radio. Download our iOS app in the App Store.
2: Lumpin' Radio is part of the Buddy System. The Buddy System is an ecosystem of businesses, nonprofits, publications, products, and people working towards a community-driven future.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buddy-system.com.
3: Lumpin' Radio's 10th anniversary is supported by 606 Records, located at 1808 South Allport Street, across from Talia Hall in Pilsen. An independent record store and label since 2015, 606 Records is committed to exploring the sounds of the underground, including artists and labels that fall outside of the mainstream. For more information, visit 606records.com. That's 606records.com. 606 Records is also 10 years old, and they support Lumpin' Radio.
4: Looking into our upcoming Lumpin' Radio special. The live frequency, Verse and Vision, is happening Thursday, June 4th at 6 p.m. Verse and Vision will be a live broadcast experience featuring a landmark evening of cultural dialogue and performance, and we want you to be our live audience. Featuring four of Chicago's most distinguished literary figures, Avery R. Young, Maida del Valle, Mark Turquette, and Angela Jackson, for a two-hour radio broadcast on WLPN LP Chicago 105.5 FM.
5: Hosted by Lumpin' Radio's very own Mario Smith.
4: Again, this is all happening on Thursday, June 4th from 6 to 9 p.m. down at Co-Prosperity, located at 3219 South Morgan Street. RSVP at lumpinradio.com, and for ongoing updates, visit at lumpinradio on Instagram.
5: See you soon!
6: This episode was pre-recorded on Tuesday, May 19th, 2026.
7: 이번 에피소드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에 사전 녹음되었습니다.
8: 네,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부는 현장, 현장이 펼쳐진 자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1화에도 출연하셨던 반가운 레이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레이크님은 방금 시카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디서? 베니스에서. 2화에서 저희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를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직접 방문한 분의 후일담을 들으려고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곧 고지했듯이 퐁피디센터 한화에 대한 행동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해볼까요? 베니스에 관해서. 네, 저희가 2화에서는 Art Not Genocide Alliance라는 앙가 단체가 주최한 보이콧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위원이 전원 사퇴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베니스에 가셨을 때 미디어 환경에서 저희가 노출된 만큼 커다란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움직임들이 몇몇 파빌리온이나 개인에게 좀 머물러 있었는지 그런 단상들을 듣고자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9: 네, 안녕하세요. 1화에 이어 다시 돌아온 레이크입니다. 네.
8: 와.
9: 말씀 주신 대로 방금 베니스에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8: 네.
9: 네. 그런 걸로
8: 환영합니다.
9: 네. 사실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 이 방송이 될 무렵엔 한 2주 정도
8: 그러네.
9: 지나 있겠네요. 네. 베니스 오프닝 주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있었던 프리뷰,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공식 오프닝인 5월 9일 오프닝까지 베니스에서 전시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10년 만에, 거의 한 10년 만에 간 거라서 되게 새롭기도 하고 예전에는 정말 그냥 미술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뭐 작품이나 전시에만 집중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갔을 때는 꽤 많은 여러 레이어들도 보였고 또 다른 기존의 과거의 비엔날레에 비해서 좀 소란스러운 사건들도 꽤 많았던 비엔날레였던 것 같아요. 올해가 특히 좀 유독 그랬던 것 같고 그 아까 말씀 주신 뭐 심사위원단들의 사태라든가 안가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베니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잘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고 프리뷰가 5월 6일부터 6, 7, 8 이렇게 사흘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좀 자유롭게 공식 오프닝 전에 물론 사람이 엄청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식 오프닝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소중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이죠.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그래서 사흘 프리뷰 동안 이곳저곳을 다 돌아보는 게 보통의 계획인데 그 사흘 중에서 하루를 통째로 파업을 선언한 국가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체로 좀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국가관들이 파업에 참여하진 않았고 한 100여 개 정도의 관이 있다고 하면 한 27개 정도의 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파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는 이제 전면적으로 전시를 닫았고 제가 전날하고 그 다음날 전날은 아니구나. 그 당일하고 다음날 봤을 때는 그 전시관에 제노사이드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포스터 형식의 어떤 시각적인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관들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또 100여 개 관 중에 30개가 조금 안 되는 관이라면 또 사실 얼마 안 될 수도 있는 숫자인데 그 안에 하나로 한국관이 참여했다는 게 상당히 뜻깊었고 그리고 당일날 5시 무렵에 파업이 이제 행진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집결 장소로 갔어요. 국가관 앞에 국가관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삼는 그 동상이 있는 큰 미팅 포인트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5시에 맞춰서 다 모여들었고 한 5시 30분 정도부터 그 앞에 대로를 사람들이 정말 꽉 메워서 조금씩 이제 그 부두가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그 이탈리아 그 자국 내에서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탈리아어로 구호를 주로 외치면서 그리고 간간이 영어로 구호를 외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진을 했고요. 행진하는 사람들이 꽉 대로를 메운 것도 메운 거였지만 관광객이나 기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도가 또 실시간으로 많이 됐던 것 같고 저도 이제 행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인들한테 연락이 조금씩 왔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신문에 되게 크게 기사가 났는데 어떻냐. 그래서 어떤 그 베니스 비엔날레 그곳에서의 열기뿐만 아니라 정말 보도도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네. 떠오르는 대로 좀 말을 해봤는데 네.
10: 네. 한국관이 참여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고 사실 예술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혹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다른 혹자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규탄을 하는가 하면 근데 한국 파빌리온의 행보를 보니 사실 좋은 예술과 좋은 전시와 정치적 행위가 공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레이크님도 한국관의 전시가 꽤 인상 깊었다고 작품으로서도 꽤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두 행위 예술적 행위 정치적 행위 다 가능한 파빌리온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술인 개개인의 정치적인 결정과 그리고 복수의 문화활동가와 문학의 노동자의 단결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반증해준 행사인 것 같기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주도할 한화 캠페인에도 많은 문학의 노동자들과 예술계 인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가 ANGA, Art Not Genocide Alliance라고 하면 사실 재작년에 비엔날레에서도 팔레스타인 파빌리온이라는 프로젝트로 꽤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활동가 그리고 문학의 노동자 그룹인데요. 그 안가를 통해서 사실 팔무년이 시작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그리고 광주에서도 2024년 비엔날레가 있었을 때 CDA 홀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국가관이 열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안가의 전략을 벤치마킹 많이 해서 팔레스타인 파빌리온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런 주절주절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올해 광주 비엔날레 이스라엘 파빌리온 세우지 마십시오. 베니스 비엔날레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정치적 예술적 규모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광주에서 아니어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힘을 얻은 상태인 것 같고 베니스에서 생생한 기록 남겨주시고 경험 나눠주셔서 레이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베니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운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화운동에는 굉장히 심플한 태제가 있어요. 퐁피두 센터 한화가 그리고 그를 펀딩하는 계열사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팩비의 조항에 의거한 보이콧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보이콧 캠페인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넘어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은 K컬처와 K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K접두사를 담은 문화예술 그리고 무기산업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몇 회 라이브 방송 동안 저희가 캠페인 현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구구절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크님과 한국 방산이라는 것이 왜 작금의 일 혹은 유행이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존재해온 산업이었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산업이었으며 지금 현재 K-방산이라는 용어를 통해 문화예술과 결합하는 것이

0: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네.
1: 사실은 뭐 K-방산, K-컬처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은 이제 지금 보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건데 K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서 뭐 상당히 최근에부터 붐이 일어나고 특히 뭐 윤석열 정권 때 K-방산이란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이게 최근에 일어난 현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주가나 이런 거랑 연결지어 생각하면 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한국의 이제 이것도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무기산업의 역사라는 게 비교적 최근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무기산업의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만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이미 한국의 무기 수출이 한 3배 정도 12억 달러에서 몇 년 사이에 38억 달러 정도로 급증을 했고 또 여러 폴란드나 호주 등의 여러 나라의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실 그 전임자의 바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국이 지금 세계 무기 수출 9위로 올해 나왔다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4위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0: 그러게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산 산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에 대한 꽤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파업, 손배소 취하, 하청업체 근로자 등등 임금 지급에 이은 연관기업 간 상생 협력까지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 만하다면서 에어로스페이스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X,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한화에어로 상생 협력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생 협력 제도가 어떤 것인지 사실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 상생협력이라는 단어 안에 집단학살과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끊어내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맥락에서 한화의 인권 경영 헌장이라는 것을 좀 되돌아보고자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협력을 존중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한화가 그리고 특히 헌장에서 우리는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 실천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화가 이스라엘의 보이콧 대상이 되고 있는 군수산업, 무기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대통령의 발언에도 그리고 자체의 인권 경영 헌장에도 어긋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 생각에 참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K-방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통합이 일어나는 느낌? 이게 자본의 힘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십야드라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그리고 군수개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을 떠나서 경제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좀 무분별하게 대통령이 발언한다거나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렸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일련의 포스트와 사실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발언의 지속성을 위해서 한화의 관계도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 그러게요. 이게 네. 참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네, 그게 돈벌이가...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돈벌이만 되면 국가에 이바지하는 걸로 국가에 무조건 보탬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0: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생각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도움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긴 그런데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나 윤리적인 차원과 좀 엄중하게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활동이나 뭐 이런 씬이 조금 약하거나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것도 우리 국내에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윤을 축적하는 한 그 자본의 출처가 어디든지 그게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것이다. 는 어떠한 진보적인 내러티브. 그 아니면 탈 이데올로기화 된 내러티브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한화미술관 사태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K-컬처, 그래서 K-문화, K-미술이 유명해지면 국가 권력이, 국가의 위상이 신장되고 그리고 국가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비서구권 국가의 작가들이 알려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런 문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조금 더 인프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한화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9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의 답변에 따르면 한화문화재단과 퐁피듀센터 한화가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네,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공익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공식적인 언어 이면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한화문화재단이 창업자 가족의 미술품 보관소 기능에 머물렀다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한화문화재단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당시 김승현 회장과 모친 강태영 씨가 출자해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데 처음에 60억으로 시작해서 수입 사업 없이 기부금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해 온 그런 재단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한화 그룹 계열사 임원을 지낸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독립적인 기구라고 해도 사실 한화 그룹과 떼려면 뗄 수 없는 그런 재단인 거죠. 계열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10년,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61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줬는데도 2007년 이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시가 거의 없었고 전시가 있었다고 해도 2009년 기획전 1회, 그리고 2021년 온라인 전시 및 기획전 3개. 이거 외에 거의 활동이 없었는데 그러면 당시 출자한 55억 3천만 원과 5억 원 그리고 기부받은 61억 원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러한 성격을 띈 재단이 문제시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있죠. 뭐 세금을 탈세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술품을 사용해서 증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이 공식적인 내러티브로 포함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냐라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갑자기 한화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을 벌이게 된 시점이 있는데요. 2024년 3월이라는 것도 좀 기록할 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우선 2023년 10월 이후로 정말 방산 사업이 눈에 띄게 불어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의 주가가 300% 이상 폭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본을 축적한 시기와 문화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상당히 맞물린다는 점은 기록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문화재단에서 갑자기 퐁피두 센터와 MOU를 맺었고 3년 뒤에 개관을 실제로 한다는 것. 이 미술관을 보이콧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이 미술관을 왜 굳이 보이콧하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레이크님께서는 특히 대중에게 어떠한 내러티브를 저희가 전달할 수 있을지.
0: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무래도 뭐 어떤 혐의점이죠. 아트워싱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잠잠하던 문화재단이 문화활동을 다방면으로 대규모로 전개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리고 이 기업이 방산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벌어들이는 시점이 좀 맞물리지 않냐. 그러면 그건 아트워싱의 측면에서 보이콧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팩트는, 하나문화재단의 자금 연결 고리를 보면 뭐 당연히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익이다라고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자금들이라는 게 전부 다 조금 문제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한 하나 계열사들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하나문화재단 자체가 운영되는 그 자금이 과연 윤리적으로 이게 뭐 좀 승인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돈이냐, 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트워싱에 덧붙여서 이런 좀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진 돈을 이런 문화산업, K-컬처 이런 데 쓰는 게 맞냐, 그런 차원에서도 보이콧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레이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85년의 단체 성격상 한화가 엘빗과 엘타와 같은 무기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해왔는데, 사실 국내외 미술계에서도 이 아트워싱, 그리고 특히 한국의 방산산업이 문화사업으로 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고 자신의 영향력을 문화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항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의 요구사항은 판화가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보이콧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의 반향은 사실 국내 미술계, 국외 미술계, 그리고 방산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사업 자체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콧 캠페인이 여러 분야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0: 네, 많은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우리나라 미술인들의 측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현재는 지금 미국에 있긴 하지만 미술인들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미술계에서의 뭐 검열의 문제라든지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자정작용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화 폼피두 사태에 있어서도 미술인들이 따로 결집을 하고 또 다른 국내 여러 활동 단체들과 함께 뭐 연대를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미술계 자정작용이나 그간의 노력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지점도 있지 않나. 네, 한 가지를 공유하자면 그렇습니다.
1: 네. 이번에 건반연이 5월 19일날 액션을 한 게 팔문연에게도 참 의미가 큰데요. 앞으로 6월 4일 이후에 어떠한 미술단체가 연대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긴 말씀 나눠주셔서 레이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음악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그럼 이렇게 3화 마치고 4화 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계속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